0: 야,
1: 뭐?
0: 아,
2: 시고 아수군.
3: 대가냐 호환 시고 아숙 가나 이가 부루.
4: 야,
3: 맞죠. 라는 비만.
2: 아시오.
3: 헛. 요. 이어다. 헛. 오. 헛. 헛.
2: 야. 무슨 일도 그래 봐.
1: 양이 이렇게 되와. 아, 그.
3: 우랑. 아유.
2: 무피.
3: 오, 불. 아, 불.